0: 일단은 저의 호흡과 마음과 몸을 고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하게 됐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저도 인간이니라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도 그걸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선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밤 has been practicing the Sun Mu Do martial art for more than 26 years by learning from the monks in the Golgusa temple stay. Sun Mu Do is a Korean martial art developed from the practices of monks in the past.
0: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5000년 역사 중에서 1000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에 기록된 거는. 그러면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님들이 그걸 방관하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마을이 불타고 힌두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의 항상 하던 그 명상이나 혹은 불경을 읽는다거나 챈팅을 한다거나 염불을 한다거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이런 그 선무도라고 칭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무술적인 그런 수련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들이 체계화된 것이 지금의 선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빼놓을 수가 없죠.
1: 순무도 combines body movements and anapanasati, which is the mindfulness of breathing. By controlling the breath and balancing the body and the mind, in order to transform psychological tranquility into physical strength. It's very important for practitioners to be diligent in continuous practice.
0: 호흡이 좌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예불 다음에 한 시간씩 우리는 좌선을 했었는데, 명상이라고 하시죠? 하죠?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그런데 그 3개월 이후에는 그 아침에 명상하는 그 한 시간이, 호흡하는 한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2: 이런 수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
1: Now, Bum has become one of the Sun Mu Do instructors who teach in the Golgusa temple stay. Most of the practitioners here are foreigners because the temple has launched the temple stay program for outsiders to stay in the temple in order to learn Buddhist teachings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That's because Korean temples used to be perceived as secluded and hard to reach.
3: 너무 쉽죠? Inhale, that's right. Then down. Exhale.
4: Well, I've been very interested in yoga and martial arts, and I wanted to have the chance to focus on practicing that. And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and interesting. And I came back actually two more times after that. And that's how I learned about the instructor training program, and I decided to

0: Apart from the Golgusa temple stay, there are more than 100 temples that participate in the temple stay program. Nowadays, this program has been accep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ourism programs that successfully includes Korean culture. Even though most visitors are just casual travelers, they still need to respect and follow the strict practices of the temples regarding consumption and way of life. This is due to the temple's main goal to propagate Mahayana Buddhist teachings in the most accessible way.
1: I think there have been some challenges adapting to the culture here. It is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than the outside world, but I like it here. And I've definitely seen a lot of improvement in my physical abilities in the last 3 months that I've been staying here. And I think the temple has been a great way to learn more about Buddhism as well, and have a healthy lifestyle all around. I think the food that we eat here is all very healthy and good for the environment. It's all vegetarian food, which means we're not contributing so much to greenhouse gases as well. I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Korean Buddhism emphasizes asceticism and requires severe self-discipline in order to do the same activities repeatedly until they become routine. In this way, it will create inner tranquility and contemplation while doing benefits to our world. Each temple uses different methods, such as mowing grass, planting vegetables, practicing martial arts, and most importantly, cooking vegetarian food, which is sasa lumchik in Korean language.
2: 사찰 음식은 저 원래는 궁중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사찰 음식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식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왕족에서부터 내려온 사실은 음식이기도 하고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건강식이기 때문에 첫째는 발효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발효 음식이 많아서 저장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신체라고 해서 수행 중에 먹지 않아야 할 음식,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이 오신체라고 이 다섯 가지를 넣지 않는 게 사찰 음식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양파하고 파를 넣기도 하지만 원래의 사찰 음식은 오신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파, 마늘, 양파가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이 나죠. 근데 데우면 단맛이 나요. 양파도 달잖아요. 그럼 달다는 것은 맛있다는 거거든. 그럼 맛있으면 많이 먹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소식을 해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 수행식이에요. 근데 맛있다고 탐심을 내가 식탐을 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찰 음식에서는 꼭 이제 오신체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게 포인트죠.
0: The food consumed by Korean monks usually has a simple taste that creates peace of mind, is high in nutrients, and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they still have rigid restrictions about eating vegetarian food. All recipes must be homemade. Whether they are sauce, kimchi, or fermented dishes, all of the monks must start with planting the lettuce and beans to putting them in jars for the fermentation process.
2: 이와 지방이면 네. 이제 그 좀 채소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도 보고 네네. 또 이제 이게 뭐 이게 이제 맛도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이제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색깔이 이제 그 파프리카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예쁘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꽃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 이유도 조화가 아니고 생화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음식을 먹어도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겠죠. 그리고 약도 되고 영양도 되고 엔돌핀도 나오고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하시는 분 그다음에 암 환자들 또 이제 그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는 사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0: Nowadays, this kind of food is no longer reserved just for monks. Each temple has begun to open its doors for outsiders to come and taste the spiritual food before learning the taste of Dhamma. For instance, the Heyong-Heyong-Wan temple food, supervised by Bhikkhuni Hiyeyun, is one of the temple's businesses. The ingredients are produced from the temple. Each monk is responsible for cooking, the recipes, and styles are diverse and based on the temple's basic principles. Some dishes look like pork or squid, but they are actually beans or vegetables creatively processed and beautifully garnished. For the Bhikkhuni Hiyeyun, the temple food is not only food, but also a reflection of her philosophy and inner balance.
2: 우리가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옛날에 사업을 하고 많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힘들고 뭔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차피 이게 스님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거를 거부하고 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속세가 힘들어서 이제 부처님 부처님이 나를 제자로 쓰려고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시킨 걸로 알고 이제 그거를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탁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또 이제 모든 걸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0: Some people might perceive Korean Buddhism as being too businesslike. Nevertheless, it may also be a reflection of the ephemerality, which is the short-lived nature of the past that they have learned. Now the Sangha, or the Buddhist monastic order in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progressive sanghas to adapt to societal situa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 stability of Buddhism and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beliefs of societies. This adaptation might be able to attract young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current health and social trends to join,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not Buddhists.
3: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서로 나와 너를 비교하고 이 몸과 마음을 이제 지치는데 어떻게 잘 치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골고사에 와서 이런 선모도 수련하고 가고 있습니다.
0: In some groups of the new generation of South Korean people, there has been the trend of Enpo generation for quite some time. The Enpo generation thinks that the expectations of outside society are too high and stressful. They have decided not to expect materialistic things in life or follow social trends any longer. They do not oppose religions. They just think religions are no longer what they need in their daily lives.
4: 일단 가족들이 다 종교가 없으시고 그러면서 저도

0: 자연스럽게 좀 종교랑 거리를 두면서 살다가 다양하게 불교랑 기독교는 가보긴 했었는데 뭔가 종교의 억압적인 분위기라든지 종교를 믿으면 이러면 안 돼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안 갖게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역사적으로 보고 싶기도 했는데 좀 불교랑 관련 있다는 걸 사실 어제 역사 탐방 좀 박물관에 갔다가 알게 된 건데 그나마 제가 좀 믿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라서 저는 되게 즐겁게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1: The ratio of non-religious people in South Korea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growing due to several factor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reasons is that religions no longer entirely respond to the way of life in our current era. As the sun rises, it will then set. Adapting to the changing times might be a challenging task for all belief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how will religions prepare for the new global trends and maintain their place in the young generation's hearts? It is certainly a question that no one can clearly answer for now.